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멀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이오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이오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군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가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가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甘くて美味しいで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 하셨어요?
2: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 보시죠.
3: 上野公園 どうでしたか?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뜻을 확인할까요?
3: 上野公園 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0: 上野公園
2: 은上野公園도쿄에있는큰공원이죠
0: どうでしたか
2: 는어땠어요과거의소감을묻고있습니다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넓고예쁘고아주좋았어요
0: 広くて
2: 는이형용사
0: 広い
2: 넓다를뒤에오는형용사로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
0: 綺麗で
2: 는나형용사
0: 기레나
2: 예쁘다를다음에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나형용사를다음형용사로연결할때는나를떼고
0: 네
2: 를붙입니다
0: 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는아주좋았어요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広くて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그럼이밖에도느낀점을말해볼까요?고양이모양의장식품을선물로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작고귀엽네요라고말해보세요.작다는
0: 小さい小さい
2: 귀엽다는
0: かわいいかわいい
2: 입니다.맨끝에동의를구하는네를붙여서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5: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2: 여러분이일본전차에대해어떻게느끼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정확하고편리하네요라고말해보세요정확하다는
0: 正確な正確な
2: 편리하다는
0: 便利な便利な
2: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따라하셨어요
2: 오늘의추가표현은도시락을꺼내놓으면서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7: どうぞ
0: どうぞ
2: 는자드세요여기있어요라는뜻으로상대방에게식사같은걸권할때사용합니다이밖에도허가를구하거나뭔가를건네면서말하기도합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0: どうぞ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 보시죠.
7: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8: 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9: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7: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9: いいね。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벚꽃구경오하나미에대해소개해드리죠
2: 일본에서는3월부터5월경에걸쳐남쪽에서북쪽으로북상하면서벚꽃이피는데요벚꽃이피는시기가되면각지의개화예상이나개화상황을알려줍니다그정보를봐가면서벚꽃구경을가는계획을세우는사람도많죠
1: 그렇군요다들어떤곳에서오하나미를합니까
2: 가까운공원이나벚꽃가로수아래를걷기도하고벚꽃명소까지일부러보러가기도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멀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 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0: 나하시 출신의 보도 사진가 이시카와 문여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여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 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근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4: 이네.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스고이.
0: 대단하다.
3: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2: 僕 셰프가 나리타인다.
4: 이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甘い
0: 달다입니다.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甘くて美味しいで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0: 되시다가
1: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2: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3: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0: 広くて
1: 는 이 형용사
0: 広い
1: 넓다 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0: 綺麗で
1: 는 나 형용사
0: 綺麗な
1: 예쁘다 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0: 네를
1: 붙입니다.
0: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는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広くて綺麗で 広くて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0: 지사이, 지사이.
1: 귀엽다는
0: 가와이이, 가와이이
1: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1: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0: 正確な, 正確な.
1: 편리하다는
0: 便利な, 便利な.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3: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どうぞ.
1: どうぞ.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どうぞ.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6: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5: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6: いいね.
7: ハル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3: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1: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0: 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 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치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 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이오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이오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근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 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타카?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히로쿠테 기레이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쿠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이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이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도데모 요카타데스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쿠테 히로쿠테 기레이데 히로쿠테 기레이데 도데모 요카타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1: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2: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도저.
1: 도저.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도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ハルさんの知恵袋。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3: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0: 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치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 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이오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이오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근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 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0: 위해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 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글로브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0: 僕、셰프になりたいんだ。
1: 나 셰프가 되고 싶어.
2: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이네. 좋지.
2: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どうぞ。
4: 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5: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1: 오늘의중요표현은이계란말이달고맛있어요
4: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이걸배우면약간복잡한소감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この卵焼き
1: 는이계란말이입니다
6: 卵焼き
1: 계란말이는푸운계란에맛국물과설탕등을넣고돌돌말면서굽는데요도시락반찬으로안성맞춤이죠
6: 甘くて
1: 의원형은이형용사인
6: 甘い
1: 달다입니다
6: おいしい
1: 는맛있다지요오늘의포인트는두개이상의형용사를연결하는표현입니다이형용사의경우는끝에이를
6: 그때
1: 로바꾸면됩니다오늘의중요표현에서는甘い를
6: 甘くて
1: 로바꾸고
6: おいしい
1: 를연결해서
6: 甘くて美味しい
1: 라고하면됩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甘くて美味しいで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2: 잘따라하셨어요
1: 그럼공원을보고느낀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뜻을확인할까요
7: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2: 上野公園어땠어요
6: 上野公園
1: 은上野公園도쿄에있는큰공원이죠
6: どうでしたか
1: 는어땠어요과거의소감을묻고있습니다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넓고예쁘고아주좋았어요。
6: 広くて
1: 는이형용사
6: 広い
1: 넓다를뒤에오는형용사로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
6: きれいで
1: 는나형용사
6: きれいな
1: 예쁘다를다음에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나형용사를다음형용사로연결할때는나를떼고
6: 네
1: 를붙입니다
6: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는아주좋았어요입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広くて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그럼이밖에도느낀점을말해볼까요고양이모양의장식품을선물로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작고귀엽네요라고말해보세요작다는
6: 小さい小さい
1: 귀엽다는
6: かわいいかわいい
1: 입니다맨끝에동의를구하는네를붙여서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4: 小さくてかわい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1: 여러분이일본전차에대해어떻게느끼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정확하고편리하네요라고말해보세요정확하다는
6: 正確な正確な
1: 편리하다는
6: 便利な便利な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0: 도저.
6: 도저.
1: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도저.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
8: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5: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1: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멀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요 씨가 나가노 현내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요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군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가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가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0: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쿠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까?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히로크테 기레에데 도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 広くて 綺麗で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5: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0: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どうぞ.
3: どうぞ.
1: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0: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どうぞ.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0: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0: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1: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멀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여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여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군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만 5천 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가?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히로크테 기레에데 도테모 요갔다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도데모 요갔다 데스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크테 히로크테 기레에데 히로크테 기레에데 도데모 요갔다 데스.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작고 귀엽네. 작고 귀엽네.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5: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7: 도저.
5: 도저.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作ったんだ。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의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 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정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멀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여 씨가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여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군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0: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1: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1: 아마 그때로
0: 바꾸고
1: 오이시를
0: 연결해서
1: 아마 그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고노 타마고 야키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2: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1: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1: どうでしたか?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1: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1: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1: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1: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1: 네를
0: 붙입니다.
1: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広くて綺麗で 広くて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1: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1: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1: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正確で便利ですね. 正確で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どうぞ.
1: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6: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7: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5: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7: いいね.
8: はる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0: 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0: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1: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1: 아마 그때로
0: 바꾸고
1: 오이시를
0: 연결해서
1: 아마 그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 그때 오이시이데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2: 上野公園 어땠어요?
1: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1: どうでしたか?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4: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1: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1: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1: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1: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1: 네를
0: 붙입니다.
1: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1: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1: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1: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どうぞ.
1: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6: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5: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6: いいね.
7: はる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간대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도치기 현 가누마시 도분 입고선에서 작업원 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치기현 가누마시에 있는 도분 입고선역 선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원 4명이 특급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3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작업을 수주했던 도부철도의 자회사 도부건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색했습니다. 도부철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제초 작업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현장 주변에는 최초로 열차 접근을 전하는 중계 감시원과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하는 열차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선로상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어갈 예정이었던 가운데 중계 감시원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장소를 바꾸게 돼 있는데 특급 열차가 접근했을 때 열차 감시원과 의사소통이 안돼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급 열차 운전사는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작업원 대피가 완료된 상태에서 승강장 진입을 허가하는 신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장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작업원은 대피하지 않고 선로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접근을 전달하거나 승강장 진입 시 몇몇 실수가 거듭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경찰은 작업 책임자와 감시역 등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청취해 선로상에서 작업원이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왜 승강장에 진입했는지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종전 직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다 숨진 이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도쿄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81년 전 8월 23일은 구소련이 중국 등에 있던 구일본군 병사와 민간인을 시베리아 등으로 이송하는 지령을 내린 이른바 시베리아 억류가 시작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에서는 억류됐던 이들과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모식을 열고 약 200명이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억류당해 희생된 사람은 약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인원수와 전체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용된 유골은 2만 264명분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의 유골 수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억류됐던 이들을 대표해 올해 101세인 니시쿠라 마사루 씨가 억류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올해 103세가 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억류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본 사회에서 시베리아 억류에 대해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태 규명과 검증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올해 15년 만에 한국에서도 유족들이 참석해 억류됐던 한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친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돼 억류 과정에서 사망한 이이다 유미코 씨는 추모식을 마친 뒤 아버지가 왜 시베리아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 왜 억류가 시작됐는지 정부가 실태를 규명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베트남 전쟁 등의 취재로 유명한 나하시 출신의 보도사진가 이시카와 문여 씨가 나가노 현내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이시카와 문여 씨는 나하시 슈리 출신으로

0: 베트남 전쟁이나 세계 각국의 분쟁을 최전선에서 촬영한 보도 사진가입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20대에 남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시에서 지낸 뒤 북베트남으로 들어가 미군의 종군 취재 등에서 촬영한 사진은 15,000점 이상에 달합니다. 1969년 이후에는 정력적으로 오키나와 취재도 하면서 카데나 기지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가는 B-52 폭격기와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병사들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차세대로 이어가고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전쟁터에서 겪은 체험 등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NHK 취재에서 이시카와 씨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평범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평화라는 점을 전해가겠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이시카와 씨는 악성 림프종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23일 새벽 나가노 현내 병원에서 별세했고 향년 88세였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향후 탄도미사일을 연간 최대 1,300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낸 뒤 각국에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는 현재 약 600발에서 63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300발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발전소 등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약 300발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공여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대해 요격미사일을 공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 등지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숨진 바 있어 대응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 주행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시 등이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올해가 두 번째로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중입니다. 운동회에는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의 기업 등 666개 팀이 개발한 2천여 대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작년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육상이나 축구 등과 함께 음식 서비스 등 실용적인 움직임을 겨루는 등 51개 종목이 열립니다. 22일 개막식에서는 실현을 통해 축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로봇이 슈팅을 하거나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테니스와 탁구 경기에서는 사람과 함께 꿀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상 100m 예선에서 제일 빨랐던 로봇은 9초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승 타임이었던 21초 50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m 세계 기록인 9초 58을 웃돌아 행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위치 지은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기업이 잇따라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술 향상이 눈부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가 되고싶다.
4: 이이네.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가 되고싶다.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가 되고싶다.
4: 이이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가?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히로크테 기레에데 도테모 요갔다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